되어 조용히 입만 주고 싶어 꿈속에 더 손을 꼭 잡고 안 좋은 말들은 하지 말고 놓지 않을 거라고 꼭 잡고 너와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

게 없죠 용이 맞추고 싶어 꿈속에 더 손을 꼭 잡고 안 좋은 말들은 하지 말고 놓지 않을 거라고 꼭 잡고 너와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

게 없죠 용기 맞추고 싶어 꿈속에도 손을 꼭 잡고 안 좋은 말들은 하지 말고 놓지 않을 거라고 꼭 잡고 너와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

조용히 입만 주고 싶어 꿈속에도 손을 꼭 잡고 안 좋은 말들은 하지 말고 놓지 않을 거라고 꼭 잡고 너와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